0: 누구의 고래로.
1: 에야쿠랑가 티로 후리노아 이때 모투에 미히아나테나 노라쿠토 카토아 스카리마라슨 테네 맹가 타이 피토피토 코레로 이때네 하오라 아네 에투쿠아투네 기어쿠토 에테레오 이리랑이 오마테아 카티하 에티비 에파야케네 이때네 카라마타마타 오테 하오라 메키 에티비 카네 코레 카티 마타가 카이아 토랑가 푸 키테 파 토토 하이링가 쿠아하 오라 토로헤 포티아 코코아케네 이나라 호키 헤타우 포티 테네 후리노아케 에티비 키타